you'll never be another like me. 불은 바오비 우미시 조선사서 Mr. B.I.G. 쓰고 줄인 듯한 미밍 All eyes on me. 현수 TSFG 붙잡고 당긴지 You heard. You know what's my name. DJ's a hall.